0: 그냥 주포나는 헤비 모셔서는 안녕하세요.
1: 와, 먼저 할게요. 코스, 이거 도와주죠.
0: 예, 캔다 스포츠 기타 맞죠.
1: 보세요, 채널 코리아네요. 0901 헤비, 아메리칸 플라그 3350, 해피 DRC.
0: 코리아네 091, 네, 로저, 감사합니다.
1: 감사합니다.